0: 지금 너 보자기 올려봐. 어떻게 찍어? 찍어? 찍어? 찍어?
1: 공강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.
2: Ladies and gentlemen, here's a feature taped for us in England